0: 때 우여냐 미아오차시 마다크로아냐 미데 마다야 눈이 맺혀 내 맘만 쌔니 내 운우세 우여냐 미아오차시
1: 엔네스토 포크니 우티워드 FM
2: This is OJ, and you are listening to Word 106.8.
3: Wakanchi Ramisa, hey, I'm Ro, and in Krapia, at Obia, at here for Fred Owari Jr., with your Word FM. Nyame entin in the